자. 코리아 페리 우리 샤카마 윌라 코리아 페이크 코리아 베리 코제 알리에 보지 이제 보고 이리 Nick Bobo Chimolaya. Chara, chara, chara, chara, chara, chara. Nick Bobo Chimoba Nilaye.